0: porque es mi copiloto al volante.
1: RTG 97.7 FM.
2: Experiencia radiofónica total.
3: Trying to let you know,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 Hey! I must let you know, sign을 보내, signal 보내.
4: Sign을 보내,
3: signal 보내.
4: Sign을 보내,
3: signal 보내.
4: Sign을 보내,
3: signal 보내.